아다 엄나 카르르심 망글 글니 세네 무드니 늑투르르긴 착발라 헌드산 석치다 엔 차긴 늑투르르긴 갈두 하이르면 하른 지르가네 갈들득데 홈신 토스케 탈브르 아질등 을스 호르 암질티 요흐슨 알은 살람 우치르 함트른 도르 호르드치데 차할간